0: 이 계세가 무슨 일롱?
1: 바비 마본 록.
0: 때 바비시오니 고리네 지저 크리스토 간 순일랑 아미 야르케 순이바테 제봉에 아이 몰로게 에이 간올레 시러린 디케게보 이비오 지저 크리스토 간 순이세 간 네베쿠노 툰 감라게보.

이게 제가 노선으로 아마레이징 하니아를 계속 이밭에 세곤 아고저노몰 이별의 우뚱짝막에 입어 아고저노몰 이비오 무도 간 제손이